0: 아니 눈을 나 태양이 아치워 말마
1: 팔로우마 어 또 몇 개는 태양이 지금 와 테마 아까는 태양이나 활동어 니야고 티
0: 아야 아야 저 니야고 다 당와우 다 동아 고구니 마이 왜 그니 나야 하이란 빈관에 칼 태우어 살이나